0: 뭔데 붙잡고 있지 텅 빈 방 안 혼자 있는 밤 역시 차다
1: 流行音乐新指标，创作灵感无极限。星期天，我们的排行榜下午4点到傍晚6点，本周季军歌曲综艺函情绪怪物。